0: 미치도 따와 했죠.
1: 아, 기타 메트로 프랑코. 됐어.
0: 안다 이 만보.
1: 아, 그럼 넌데 산 펠리베.
0: 그게 알아 치기야 박세야. La botella.
1: No. Viene 14 de agosto. Vamos a San Felipe, viene con el carnavalazo. Vaya y maestro.